사람이 그런 뜬데서 붙는 뒤로 물에 우르막거나 이래이 유여 together with Hustan Khan. 라디오 달아서는 인터내셔널 88.5 스페셜 프로그램 콜릿 헬로 하이 라 레우셰시마 헬로 하이도 나사라이틀럼.